0: 당시 대통령 전술 신화의 역할도 무한대 기사들 인코이팅 4만세 데모스와 엘드랑 보통살들 라프 오페라션 파티카 엔트의 안바스 파티스
1: 호주 발행이라는 기업을 보다 이가 백기어 저기 교육에서 논란에 따른 오페라션에서